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도시번호 550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집 책장도 오픈형이어서 옆면이 이렇게 비어있어서 북엔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책에 받쳐져 있고 책 옆면을 딱 받치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책들이 금세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 중심을 잡아주는 조용한 그런 존재들이 꼭 있죠. 거창한 위로가 아니어도 늘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문득 내 삶의 북엔드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소고기 하면 하하이.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0: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카티 프로 시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작의 슬랍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57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참 힘들게 한 4월이 가고 5월이 함께하고 있네요. 이 아름다운 계절. 저 이쁜 찔레꽃이 화단에 피어나고 있어요. 5월 정원에 어울리는 이쁜 음악 신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4월에 힘든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지나갔으니까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5월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계절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찔레꽃, 꽃밭을 이 정원을 바라보시면서 들을 수 있는 상큼한 음악 보내드릴게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디장조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하죠.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D장조 오프스 64의 5번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렸습니다.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0677번님 사연인데요. 9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아직은 살아 숨쉬는 5월 중순 초여름이네요. 아당 식구 여러분도 향기 나는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봄에는 참 여기저기서 향기가 나죠. 꽃향기들. 아카시아, 뭐 라일락 계속 향기가 이어지는데 초여름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요. 요즘은 낮에는 이미 초여름 느낌이 나죠. 자, 향기 나는 하루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6년 12월 23일 제 그림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어색한 날들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2017년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낯설게 보일 것 같아요. 제 이름이 걸린 책도 나왔어요. 큰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꿈 같은 한 해였습니다. 작년 이 시기에는 지금의 제 모습을 그리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항상 한 해가 끝나갈 때 내년의 내 모습은 어떨지 늘 상상해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은 상상하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도 그림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가끔은 누워있다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림을 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아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내년에 내가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또 내년이 되면 똑같이 작년에 그림을 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선을 긋고 있으니 완성된 그림은 어떨지 아직 모르는 것이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을 믿고 내년에도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꿈꾸던 모습, 그리고 재작년에 꿈꾸던 모습, 더 나아가 10년 전에 꿈꾸던 모습, 지금의 자신과 일치하고 있나요? 그린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십시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제닌 얀센의 바이올린, 베리 워즈워스까지 위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성립의 책, 추신, 일은 소모되지 않을 만큼만, 삶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에 쓴 글이면 10년 전이네요. 마음이 묘해집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얼마나 상상하고 있었을까 싶고요. 아마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작년에 내가 바라던 모습과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닮아있는지, 또 지금의 나는 내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더 그려갈 수 있고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5월이지만 마치 한 해를 보내는 듯한 그런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남은 시간이 많은 2026년. 그 남은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두고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346번님 사연인데요. 오랜 애청자입니다. 작년 말에 원치 않은 퇴직 이후 재취업 성공해서 한 주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는 거라고요. 짧지 않은 지난 4개월의 터널이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멋지시네요. 재취업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성공과 과정만 있다. 사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어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성공이라고 믿으면 성공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직장에서도 행복한 시간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I Have a Dream,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들을까요?

I have a dream. 리베라 합창단의 천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번호 46 가운데 세 번째 곡 A-flat 장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두 곡이 춤의 에너지와 슬라브 특유의 향수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3번은 훨씬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닌 곡입니다. 특히 왈츠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리듬 위로 드보르작 특유의 따뜻한 선율이 얹히면서 마치 어느 작은 연회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도 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미소짓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음악입니다. 짧지만 참 사랑스럽고 품위 있는 슬라브의 춤곡 미카엘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46 가운데 3번 A플랫 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슬라브 무곡들이 대부분 이렇게 뭔가 조용한 선율 뒤에 꼭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 활기를 가진 선율이 다시 나옵니다. 이 곡도 그랬죠. 이 슬라브의 색채가 우리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장조는 장조대로 서정적이고 또 단조는 이렇게 구슬픈데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선율들이에요, 전부. 진우 사랑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벌써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클래식을 잘 모르나 그냥 자주 듣습니다. 저는 유명한 곡 몇 곡만 아는 수준인데 나이가 드니 클래식이 빛을 발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반가운 말씀해 주셨네요. 클래식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이 그냥 아는 곡들 조금 알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빛을 발한다고 표현하신 것 보니까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주시면 되죠. 다음 곡은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가운데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갈리나 고르차코바의 노래 그리고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가운데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소프라노 갈리나 고르차코바의 에너제틱한 목소리 그리고 발레드 게르기프까지 위하는 키로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오늘 1부 끝곡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오프스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그리고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

0: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박두진 씨 이흥열곡 꽃구름 속에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꽃구름 속에 가곡이 어렸을 때부터 참 재미났어요. 뭔가 신나는 시작에 또 중간에는 어두운 멜로디도 나오고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8: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8: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스테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글라즈노프의 멜로디, 작번호 21번, 얀 포글라의 첼로, 헬무트 브라니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카페 솔리스텐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월 17일에 보내오신 문자예요. 마음접기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원님 어제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 인사하려고 처음 로그인합니다. 협연자보다 더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리베라 첼로 단원 맘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들이 틀릴까 조마조마하며 지켜보다 어느새 정원님한테 시선 강탈당해 음악에 취했던 좋은 시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리베라 합창단이 아니라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단원 첼리스트의 어머니시래요.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 단원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떠올라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웃음들이 눈빛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뭐 안 틀리고 잘했겠죠. 그리고 틀리면 어떤가요? 네,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첼로 하는 아드님과 함께 또 아름다운 당신의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함께 연주할 기회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자, 이어진 곡은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보내드릴게요.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듣습니다.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보내드렸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막스 브로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오프스 26 가운데 피날레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네 조핀무터의 바이올린과 헤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오프스 26 가운데 마지막 3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트리오 9951번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친정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입원하셨어요. 워낙 강건하신 분이라 이런 일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처음에는 눈물만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주 정도 동생들과 제가 번갈아가며 24시간 간병 중인데 2주 만에 첫 미음을 드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컥했어요. 곁에 계실 때 잘 해드리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해요. 안 아프시고 저희 곁에 조금 더 계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깜짝 놀라셨겠어요. 정말 효녀분들이시네요. 효녀 그리고 효자분들이시네요. 그래요. 이게 건강하시다 갑자기 편찮으시면은 덜컥 놀라죠. 잘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또 아버지와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시지 마시고.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칸타타 147번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립니다. 데이비드 윌콕스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스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147번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데이비드 윌콕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스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슈가님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슈가를 SHU로 쓰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클래식에 대해 지식은 없어도 정원 씨가 트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왜 이리 편한지요. 많이 듣던 곡들도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어제의 불안이 사그라집니다. 좋은 아침들 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은 음악이 가장 필요한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제목은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마음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활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활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004, 5004번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눅눅한 김을 구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바삭바삭해질 것 같아요. 지금 김에는 많이 덥습니다. 어디나 덥겠죠? 식사 잘 챙기시고 평화로운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 굽는 향기 실어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눅눅해진 김을 또 바싹바싹 구우시면서 아, 맛있겠어요. 이게 맨김 구워가지고 밥 싸서 양념 간장 탁 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눅눅한 김을 구우면은 바삭바삭해지나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곡은 슈베르트의 모망 모직고 악흥의 순간 여섯 개의 아주 예쁜 소품으로 모여져 있는 모음집인데요. 이 가운데 서정적인 두 번째 곡 A 플랫 장조 듣겠습니다.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죠.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슈페르트의 여섯 개의 악행의 순간 피아노 모음곡집 가운데 2번 A플랫 장조를 위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8: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9: 오늘 마지막 곡은 파헬벨의 카논과 지그 디장주 가운데 카논 보내드립니다. 루돌프 바움가트너가 주연하는 루티언 페스티벌 스트링스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영혼의 세계에서 만난 두 주인공이 있어요. 평생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달려온 조. 반면 영혼 22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지구로 가길 거부하죠. 하지만 우연히 인간의 몸을 얻게 된 22는 세상이 주는 경이로움에 눈을 뜹니다. 길가에 피어난 꽃, 바람결에 날아온 단풍나무 씨앗, 콧등에 떨어지는 싱그러운 빗방울, 그저 모든 게 신기해요. 마침내 22는 말합니다. 하늘을 보거나 걷는 것, 혹은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는 것 같은 일들이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오늘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지친 숨을 고르게 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조금 더 머물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봄비. 잠시만이라도 봄비 내리는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시죠. 우리 그렇게 진짜 삶을 누려보아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의 최강입니다. 첫 곡은 영화 소울에서 들었어요. 에피파니. 에피파니는 일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깨달음을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 자주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너무 바쁘면 깨달을 시간도 없고, 저는 또 깨달음 다음에는 충분히 그것을 음미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없다면, 전혀 없다면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픽사의 23번째 애니메이션 소울, 참 따뜻하면서도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참 멋진 영화였는데요. 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셨어요? 아까 어떤 분이 한국의 봄은 4월까지고 5월부터는 사실상 여름인 것 같다고, 봄은 체험만큼이나 짧다고 보미씨님이, 그리고 더불어 비오는 아침 만나기 딱 좋은 체험이라고 해주셨어요. 슈퍼샷님,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일하면서 함께 할게요 하셨네요. 남현서님, 저 비오는 날 엄청 싫어하는데 강디 오프닝 듣고 비가 고마워지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좀 건강한 삶을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저 집에 있으면 자기가 싫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10시에는 무조건 꽥 잠이 들어야겠다 하다가, 흐르는 강물처럼을 한참 보다가 10시에 그냥 무조건 스탑 버튼을 누르고 침대에 확 꽂혔어요. 꽂혀갖고

0: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돼서도 이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니까 저희 고양이가 너무너무 개구리처럼 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다시 자도 계속 야옹야옹거려서 그렇게 아침을 즐기게 됐지 뭐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바깥 좀 보라고. 일찍 잤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나뭇잎 좀 보라고. 비가 온다고. 그렇게 일찍 나와서 음악 듣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전 물론 출근하시느라 바쁘셨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오전 풍경도 참 궁금하네요. 비가 오면 감성이 되살아나잖아요. 느낌이 오롯이 그렇게 피어나는 느낌들 저에게 담아서 좀 보내주세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또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7974님, 손녀 봄에 듣습니다. 복도에서 유모차 밀며 재우고 있어요. 좋은 음악이 있어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유모차 밀면서 그 배경음악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떤 영화 한 장면 같은데요. Cherry Dance. 네, 우아하게 리듬을 타던 마이의 모습 눈에 선하네요. 영화 셸리 댄스 중에서 오누키 타이코의 셸리 댄스. 앞서 들은 곡은 여인의 향기 포르 우나 카베짜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라는 뜻이었죠. 비 오는 11시 영음씨들의 풍경은 어떨까 여쭤더니요. 안학래님, 카페에서 커피 향을 마시면서 체험음 들으며 비몽합니다.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멍 타는 거 그렇게 좋다면서요. 자반 고등어님, 봄비 오는 소리, 호박전 맛있게 익는 소리, 호박이랑 양파가 제철이라 달고 맛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철 넘기지 마시고 제철 음식이 건강에도 좋잖아요.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르페디엠 16님, 우중 영음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봄날의 강디로 봄을 열었는데 우중 영음 요런 느낌의 코너. 네, 이것도 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비 오는 날 음악 들으니까 또 드라이브 오늘 아침에 하면서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유 있어 보이죠 여러분? 드라이브? 다름이 아니라 러닝을 가려고 나왔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비 와서 러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어나는 연습 잘한 걸로. 그럼 그 김에 이제 음악 듣고 드라이브 했죠. 좋았습니다. 네. 3207님, 문자 처음 보내네요. 저는 출산 한 달가량 앞두고 여유로이 출산휴가 보내는 중입니다. 그 덕에 이 시간 언니도 만나고요. 오늘은 아기용품 나누고 미뤄둔 옷장 정리하려고 해요. 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왕 하시는 거. 아니, 문득 그런 생각 드네요. 어떤 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실까. 아, 되게 여유롭게 산다. 되게 활력 있게 산다. 하실까 봐. 아니요. 매일 오면 이제 피디님이 컨디션 어떠시냐고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저도 과도한 그 거절 못하는 것 때문에 약속들 때문에 치여서 살고요. 네. 일어나기 싫고 이것저것 다 하기 싫어서 빨래가 쌓여 있고요. 막 그래요. 네, 방송에서는 그러다가 하루 주어진 하루를 촬영하고요. 네, 그러다가 오늘 하루 모처럼 몇달 만에 러닝 해보자 하고 나간 날이 오늘이었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네, 우리 모두 서로 화이팅 합시다. 오늘은 이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데드풀 2 중에서 아하의 테이크 온 미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MTV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턱앤 레리 중에서 라디오헤드 하이 앤 드라이까지 들으셨습니다. 효정님, 음악이 좋아요. 흐르는 음악들이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립니다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기타 배우고 싶어진다고. 네. 홍차 공주님, 홍차 마셨나요? 어떤 분이 홍차 공주시는가요? 주원님, 채팅방에서 요즘 다들 친해지셔서.

서로서로 대화를 나누신답니다. 네. 9647님은 강희님 신랑과 볼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 달리는 중인데 빗소리 음악소리 정말 좋아요. 분위기 굿. 아, 또 비 올 때 듣는 그 음악의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쵸? 저는 예전에 그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을 어떤 분의 차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 차를 차 종을 산 적이 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기서 비 올 때 그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샀는데 그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나는 무조건 저 차 이 차 살 거야. 이 차 살 거야. 그 정도로 사람을 되게 그 돈 주고 매길 수 없는 그 어떤 분위기, 가치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명품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짤랑이님, 실험 준비하다가 커피 내려서 잠시 앉았어요. 제가 즐기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치입니다. 사치 시기나요? 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리오사님, 우리 집 양이도 이름이 여름이인가 보죠? 여름이도 아침에 운동하러 안 가고 자고 있으면 저를 깨워준답니다. 그 시간이 새벽 5시 30분. 그래도 어찌 이쁜지요. 정말 깨운 거구나. 전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소린가. 계속 꺅꺅 그래서. 출장 가다 나무 밑에 차 대고 비멍 때리고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실까요?

지금 프랑스 칸에서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와도 각별해서 더 기대가 큽니다. 깐느박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주요 부분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맹활약 중이고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연상호 감독의 군체,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차례로 선을 보이며 신선한 충격과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칸과 우리 영화와의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 2002년 취하선, 임권택 감독의 감독상을 시작으로 2004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심사위원 대상, 특히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며 화모를 받았었습니다. 올해도 좋은 소식을 전해오길 기대하면서 그럼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와 칸을 말할 때 요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영화 밀양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 신을 향한 절규를 절절하게 담아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칸의 여왕에 올랐었죠. 영화 밀양으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칸의 여왕,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20분 뽑아서 선물과 커피 쿠폰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어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0: 처음에 아이디를 보고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아이디를 쓴 거죠?
1: 우연히 어느 책 표지에서 봤는데 그냥 현실엔 없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 아이디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0: 유일한 별명이에요. 학교 다닐 때 잠깐 연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역이 여인 2였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여인 1, 여인 2.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그냥 썼어요. 자, 찾고 있는 그분 말이에요.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건 인연이라는 증거거든요.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전 그걸 믿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하지만 나도 그 말을 믿고 싶군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8735님, 차창에 빗방울이 또르르르 적당히 내리는 보슬비에 내 마음도 한없이 촉촉. 시를 읊어주셨네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영화 접속 중에 살아본 러버스 콘체르토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맞아요. 전두환 씨 목소리 먼저 들으셨고 영화 너는 내 운명 중에서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였습니다. 맞습니다. 밀향 아니고요. 밀양에서 네 밀양으로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은 그 배우는 바로 전도연 배우였죠. 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배우입니다. 7478님, 전도연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천상 배우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오늘 오답이 있을까 했는데 윤여정 배우님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이었죠. 여우조연상이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8735님 전도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접속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8884님 언제나 소녀 같은 전도연 그것도 맞아요. 전 최근에 접속이랑 약속을 같이 봤는데 아 정말 정말 스페셜한 마스크다. 네 정말 되게 평범해 보이는 얼굴에 너무 미인이다. 연기도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옛날 작품들 찾아보니까. 그리고 코찡긋 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죠. 아까 어떤 분이 전도연 배우입니다. 코찡긋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하셨는데요. 트레이드 마크죠. 7177님 콧소리가 매력적인 전도연 배우 그것도 맞네요. 3185님 전도연님이요. 어쩜 이리 연기를 잘하시는지요. 섹시, 멜로, 코믹, 액션 등등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이죠. 거기다 또 얼마나 귀엽게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 얼굴에 기염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셔서 약간 조심스러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를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최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무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11: 새벽반 김치,
10: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1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9: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8: 1인 사장님이라면
19: 얼마?
18: 경리회계는
19: 얼마? 경리
1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9: 얼마예요?
1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9: HR365.
2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9: 얼마나 좋은데요?
2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3: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9064님이 요즘 방송 중인 드라마 허수아비 중에서 잊혀지는 거

듣고 싶으시다고 박혜수님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원래 원곡인 김강성님 버전으로 띄워드리고요. 다음에 박혜수님 목소리로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부침개 막걸리가 생각나게 하는 곡이에요. 들려주실 거죠? 하셨는데 네, 김간석의 잊혀지는 것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4: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4: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0: 닥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상사한테 혼나서 기분 나쁘다 했더니 그럴수록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누구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열심히 했는데 시험 못 봐서 속상하단 말엔 그러게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뭔가 답을 찾아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상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긋나죠.

사소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정답을 찾아주고 싶은 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그런데요, 맞는 말이 다 정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는 게 쓴맛일 때 필요한 건 정답보다 단 거랑 내 편. 그럴 땐 인생이 좀 오답 같아도 의미 날 듯한데 말이에요.

0: 레지콰이 쉬즈. 아, 아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성공한 여성은 목소리가 낮고 알맹이가 있으며 뭐 그런 목소리를 한다 그래서 해봤는데 아 놀래라. 아, 왜 목소리 깔고 그래요? 정성사관님, 비 오는 날이잖아요.
1: 갑자기 이상해짐? 비 때문인가? 조신한 것 같긴 한데 어쩐지 어색.
0: 사류고사님, 저 원래 조신하잖아요. 왜 이 목소리 인기 많다 그러는데?
1: 배우 장미희 씨인 줄 다섯둥이 인천 가장님 뚝 쏘세요.
0: 난리. 와, 목소리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비난이 아주 줄기차게. 내가 하고 싶음을 하는 거예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 숭실 사이버대에서
3: 숭실력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사이버 대.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백조싱크.
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9: 새벽 밤 김치,
8: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0: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1: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박화요비 라이 이수영 그때 그 사람 김현정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 노래를 듣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7383님이 비 오는 날 어울리는 목소리라기보다는 귀신의 집에서 자다가 일어난 귀신 목소리. 아, 또 귀신이 자다 일어났어요?
1: 박정자 씨가 오늘 일일 DJ인가요?
0: 이래 여기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 박정자 선생님, 뭐 장미 선생님, 또 우리 CBS의 배미양 선생님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생각났다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최소 40은 넘었다. 저는 사실 랄랄이 하는 그 캐릭터 중에 제일 안 유명한 캐릭터 있어요. 이런 목소리로 하는 캐릭터. 그거 따라한 거예요. 비 오는 날 이벤트를 저희를 즐겁게 해주시는 수영 씨 역시 최고의 DJ입니다용. 그냥 비 오는 날이라 뭘 해도 먹히잖아요. 비 오는 날은. 그래서 막 해본 거예요. 맨날 똑같은 목소리는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서 이 목소리도 해보고 저 목소리도 해보고 하는 거죠. 자일러브님. 날씨가 그렇게 좋지만 중딩 아들 체험학습 가는 날 딱 맞춰가지고 비가 오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잘 안 맞는 편이에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요.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비 오고 뭐 어디 소풍 간다 그러면 비 오고 그렇게 비를 꼭 맞춰서 오더라. 비가 그냥. 우산 안 가져갈 거라고 그냥 꼬라시를 부리더니 엄마 말 듣길 잘했다 하고 있겠네요. 에휴. 근데 사실 얘네들은 그 기억나세요? 어릴 땐 비 맞는 것도 웃겼어요. 그냥 흠뻑 젖었는데 웃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척척하고 그럴까. 얘네들 막 웃는다니까. 저도 20대까지만 해도 그러고 막 웃고 막 박스 쓰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에도 그랬다니까. 정말 웃겨. 이게 별로. 물론 이제 비에 뭐 산성비다 뭐다 뭐가 섞여 있어서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웃기다니까요. 막 비 맞고 자기들끼리 깨알깨알깨알깨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2691님이 신청하신 김건모 빗속의 여인 박광현 비속.

좋다 좋다. 딸별이님 좋아요. 폴킴의 비 070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폴미니님이 신청하신 유나의 빗소리, 조명이 전호용님이 신청하신 이현우 배가 와우. 올댓지에즈님, 비오는 날 꼭 우산 찾느라 엄마를 힘들게 하는 다 큰 딸. 오늘도 우산 두 개 사봅니다. 다 어디 간 거니 우산은? 저도 우산을 계속 사고 또 사도 계속 없어져요. 희한하죠. 그렇게 우산을 쓰고 나가면 우산이 집으로 안 올까요? 일부러 그래서 작은 우산들은 더 놓고 댕길 것 같아서 장우산보다는 조금 작은 접지 못하는 우산 그대로 어디를 그렇게 그 큰 아이를 누굴 위하여 그렇게 냅두고 있나. 근데 너무 웃긴 건 내 돈 주고 산 우산은 그렇게 없어지는데 그냥 비닐 우산 있잖아요. 급하게. 그거는 안 없어져. 그건 꼭 들고 와. 에휴, 뭐라도 우산이 있으면 좋죠. 오늘 들고 간 우산은 과연 집으로 올 것인가. 여기 수영님이 오늘 같이 점심 먹을 사람도 없고 비도 잠잠해지는 것 같아 굳이 나와서 편의점 왔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붓고 열만 켰는데 갑자기 비가 그세게 쏟아지네요. 아, 나도 우산 작은 거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 꼭 놓고 간다니까 편의점에. 편의점도 우산 팔아야 되는데 자꾸 우산이 들어오니까 힘들다고요. 들고 나

노래는 본인 플레이리스트로 들으시고요. 지금 들을 노래는 보라선이님의 신청곡 에픽하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0: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0: 에헤이, 또 하루 종일 비 노래 나네. 에헤이, 나비님
11: 알잖아요. 비 오는 날 특별히 진상 선곡으로, 진부하고 식상한 선곡으로 유명한. 에.
10: 아까 여기수영님이 신청하신 곡 결국엔 나갑니다.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듣고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정이네요. 내일도 그렇고.
1: 장만 아니겠지?
0: 근데 그동안 좀 많이 덥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슬픈 음악 좀 깔아주시겠어요? 저희 방송 2시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슬픔이 묻어나는 시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이에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뜨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월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0: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스텔라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송지연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비 오면 빈대떡 신사 박주원 정엽이 함께 했고요. 악뮤의 라면인 건가. 행복채널님이 신청하셨는데 비 오는 날은 라면이 땡겨요. 오전에 볼일 보고 들어와서 라면에 계란과 파놓고 부글부글 부글부글 부글부글. 라면에 계란까지는 넣을 수 있는데 파 넣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리가 돼버리거든. 파 넣으면 더 맛깔스러운데 파 썰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저는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먹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채 썰어서 넣는 그거가 왜 그렇게 귀찮을까요? 오늘은 해볼까? 그루터기 육군님, 숙미산을 조망하며 우중 캠핑 중입니다. 빗소리에 김치전이 익어가고 음악이 흥을 돋워주니 막걸리가 입에 쫙쫙 붙습니다. 이 글 쓰신 지 조금 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무실 것 같아요. 이미 뻗으셨어. 딱 잠자기 좋은 세팅이지 뭘. 비는 추적추적 오지 김치전에다가 음악에다가 막걸리 딱 잡쌌으면 지금 못 듣는다, 못 들어. 제나하우스님, 저희는 비가 오고 나면 그렇게 우산이 생기는데 아하하 PC방을 하는데 주고객이 남학생들이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모아둔 우산은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에 애들한테 조건 없이 빌려준답니다. 괜찮네요. 어차피 뭐 영원히 안 찾을 거 그렇게 계속 선순환 시키면 되죠. 아 우리의 잃어버린 우산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여기 PC방에 있고 어허허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그 우산들이요. 다 버스 자고지에 있어요.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아하 제일 많이 놓고 버스 뭐 지하철 이런 곳에서도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면 챙기는데 오다 그치면 거의 그날은 그냥 우산은 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으로 셰프의 꿈님이 버스 계산대 셰프가 꿈이셨나 봐요. 김연우 택시에도 우산 놓고 가지 말아요. 아저씨가 슬프니까요. 이별 택시 강물 전현일님이 신청해 주신 박혜경 레인.

0: 전철 타면서 지하도 편의점에서 우산 샀는데 지하철 끝자리에 앉아 졸다가 옆에 걸어놓고는 쓰지도 못하고 두고 왔네요. 8913님.
1: 맞아. 이게 또 전철은 졸기가 너무 좋잖아요. 깜빡 졸아. 근데 다음 역은 이랬어. 으악! 이러고 막 나가. 띠링띠링 문 닫혀. 안녕. 한 번도 펴보지 못한 내 우산아 안녕. 정말 어떡하면 좋아. 내 우산 안녕. 우리 다시는 못 만나겠지. 언젠간 돌아와 나의

김해 출장 왔는데 비가 너무 내려서 전국에 지금 비 내리군요. 5434님 작업하기 곤란한 상태네요. 사장님이 부품 두고 가라고 해서 다시 평택으로 복귀합니다. 만세! 아 좋은 거였어? 아 반전이 있었네. 만세! 수영님 방송 들으면서 웃는 게 하루 웃음의 반 이상이에요. Thank you so much. 7839님 비오는 오늘도 맑음으로 열심히 닭을 튀겨볼게요. 잘 듣고 있다고 생생내며 슝 생생내며 슝 슝 슝 노래 있었는데 태양이죠 태양 슝 닭 튀기다가 또 너무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참을 만한데 한여름 진짜 힘들잖아요. 미리 드시라고 커피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산에 연락처를 적어놓으라고요? 그렇게 나의 개인정보를 우산에다가 적는 것이 난가 우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난가 그거는 각자의 몫인데 제가 봤을 때 우산에 적혀있다고 전화해서 이걸 찾아가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공님 자 우리는 비가 오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심연의 세계로 레드썬 오연란 조금만 사랑했다면 정은정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조규찬 멜로디

전 지금 운동 갑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정말 슬프든지 말든지 비가 오든지 말든지 센치가 미턴지 어쩐지 간에 나는 운동 간다 이것들아. 딸기라떼님 커피 한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딸기라떼님 운동 가시는 길에 좀 더 가벼우시라고 신곡 5802님이 신청해 주신 비 휘릿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7: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6: 1인 사장님이라면
7: 얼마?
6: 경리 회계는
7: 얼마? 경리
6: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7: 얼마예요?
6: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7: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7: 얼마나 좋은데요?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2: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3: 시원해.
1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5: 유유 제약. 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6: 아, 수영 씨.
7: 왜요, 7092님?
6: 아니, 빨래기다가 리듬 탔잖아요.
7: 어, 그러셨어요?
6: 이왕 탄 거 태양 신곡도 부탁드려요.
7: 아, 태양이 또 신곡을 냈어요?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또 신곡 7092님 덕분에 듣네요. 태양의 라이브 패스트 다이슬로, 리브 패스트 다이슬로. 알아서 발음하세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스 엘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 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도 변하지 않는 일정한 수나 양이 상수고 그 반대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변수인데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모두 배운 내용이지만 저는 생전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사는데 상수와 변수의 개념과 정의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응용돼서 스며들면 우리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음악들도 우리의 인생을 더 윤기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 앞으로도 CBS 음악 FM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0: 2026년 5월 20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Born to Run.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팬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서혜원님이 가창 스타일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 좋아하시는군요. 예. 아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뿐만 아니고 뭔가 포효하는 듯한 예.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브루스 스프링스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가창 스타일 좋아하고요. 많은 가수들이 사실은 이런 허스키한 보이스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성대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노래를 막 아무렇게나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허스키해지려고 노력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임지훈 씨가 참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 포효하는 듯한 그리고 거기다가 임지훈 씨 목소리 또 슬퍼요.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임지훈 씨 목소리 들으면 눈물이 확 쏟아진다고요. 최백호 형님도 마찬가지죠. 슬퍼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비 오는 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헤임 미스터 DJ 2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변수와 상수를 몰라도 음악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유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이럽션의 원웨이 티켓, 굼베이 댄스 밴드의 레인, 그리고 조메인 잭슨과 피아자도라가 함께 부른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우리에게는 이제는 서울 패밀리의 노래로 더 익숙하죠. 사실 이 노래를 나중에 들었고 이제는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서울 패밀리의 노래가 훨씬 더 친근합니다. 물론 이제 오리지널은 이 곡입니다. When the Rain Begins to Fall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뚱님님이 비와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그러셨어요. 와, 바람도 많이 불어요. 진주마미님이 이게 원곡인가요? 그렇죠. 이게 원곡입니다. 서울 패밀리가 근데 사실 서울 패밀리가 부른 버전이 더 좋아요. 그 위일청 씨의 진짜 폭발적인 그 목소리. 아 그리고 그 마이클 영화 지금 많이 보셨는데 그 영화의 마이클 잭슨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바로 이 조맨 잭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잭슨 5 멤버 중에 마이클 잭슨하고 조맨 잭슨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맨 잭슨의 아들이 역할을 맡았고 싱크로율이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9024번으로 창문 열어놓고 반려견과 비몽하고 있습니다. 비 맞은 나무들은 더 초록초록해지는 것 같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 비몽도 나름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이 있네요. 오랜만에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뭐 비 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약간 비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죠. 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인 제가 제잘제잘 얘기

몰랐다면 아버지는 충분히 들어주셨을 텐데 저는 무섭고 어렵기만 했던 아버지께 마음을 열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아버지께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지만 아버지가 무심하게 반응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은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워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딸처럼 아버지도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을 몰랐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른이니까 아이에게, 부모니까 자식에게 먼저 해줘야 한다는 틀을 깨지 못하고 살아왔죠. 어른도 부모도 내면은 잘하지 못한 어린이일 수 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틀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깰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야 제 안에 있는 생각의 틀을 발견했습니다. 꽁꽁 뭉쳐서 풀어지지 않았던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아채는 데까지 무려 27년의 결혼 생활이 필요했네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자기는 당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오빠요, 동생이요,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저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줬고 제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와 아버지 사이를 부드럽게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동안의 서운함과 속상함을 모두 말씀드려 보라고 했지만 저는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불편하셨는지 이러려고 왔냐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적도 있었죠. 그래도 넉살 좋은 남편은 웃으면서 아버지가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 번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장 아프게 깊이 박힌 가시를 뽑긴 했지만 오랫동안 쌓여있던 제 마음속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은 채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서 울퉁불퉁한 마음의 고를 메우고 소산한 부분을 깎아서 평평하게 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시간이 약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제가 직접 극복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마주하겠습니다.

루터 반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오늘 내 마음의 보석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시 서구 가현로에서 임윤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절의 아버지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좀 무뚝뚝하고 자기 표현을 참 못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러셨던 분들은 물론 있죠. 근데 좀 드물었던 것 같고, 하여튼, 예. 근데 아마 아버님도 사실 손을 잡고 싶으셨을 겁니다. 어떤 부모도 손을 잡고 싶지 않고 그렇게 냉랭한 부모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죠. 참, 그걸 팔자라고 그래야 되나, 참. 8063번으로 예전에는 다 그러고 살았나 봐요. 저도 아버지랑 나눈 대화가 생각이 안 나요. 따스한 분이었지만 표현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예, 참 일상의 축복은 감사님이 예, 어쩌면 저와 똑같은 아버지와의 관계였네요. 아픈 상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예. 하늘나라에서 잘 살펴보고 계실 겁니다. 임윤희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8: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4: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5: 한동준의 FM 팝셋에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앤 마그레스의 노래입니다. Slowly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9: 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Ride Like the Wind. 참 이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앨범이 출시돼가지고 난리였죠. 아니 이런 천재가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어? 뭐 이렇게 얼굴을 딱 보자마자 얼굴 진짜 얼굴이 좀 산적같이 생겼거든요. 그 최근에 라이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많이 살이 빠졌던데요. 네. 우리나라의 저 열린 음악회도 참

0: 저 출연하고 그랬었어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Ride Like the Wind. 목소리는 참 여린데 이 목소리하고 이 생김새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도 사실 그런 과고요.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래서 저는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앨범 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시더라고요. 노래만 듣고 노래 괜찮은데 그러다가 모습 보고 아이 가수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오석준 씨 또 방송 들으시면 화내겠네. 오석준 보고 희망을 얻어가지고 제가 가수한 거거든요.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S판 활짝 열리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 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CBS 음악 FM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세금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마돈나의 Like a Virgin,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의 Physical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하고 마돈나하고 동갑이에요. 58년 개띠거든요. 마이클 잭슨은 너무 일찍 떠났죠. 코난님이 웬일이니 파리똥. 아 이거 뭐 너무 아재 쪽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니퍼님은 서면 디스코장 생각납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두 곡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레이 찰스의 Ellie My Love, 브랜든 러셀의 Le Restaurant.

Don't Worry의 Heartbreaker에 이어서 Dolly Parton과 Kenny Rogers가 함께 부른 Islands in the Stream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나랜드님이 58년 언니 오빠 노래 듣다가 일하면서 스텝 밟을 뻔했어요. 처음 글 올려봅니다.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앙빵님이 편지지가 다 젖을 정도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께 보내는 첫 편지를 게시판에 두 장에 나눠 짧게 54년 만에 보냈습니다. 아, 게시판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석송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게시판에 보내면 안 되고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에 보내셔야 되는데 예. 알았어요. 하여튼 뭐 예. 너무 짧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예. 200자 원고지로 한 20장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A4G로 한 2장 정도 되면 좋습니다. 민민마미님도 지인분 소개로 들어왔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주 들어오세요. 자주 들어오셔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신청곡도 해주시고 그러면 재밌어요. 2935번으로 방송에서 보고 너무 좋아 보내드려요. 제 사진 TV에 나와. 이게 93년 얘기예요. 93년 지금. 요즘에 뭐 TV에서 그 무슨 20세기 뭐 히트곡 히트송인가 뭐 거기 나왔나 봐요. 제가 You Raise Me Up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보내 드립니다.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 프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모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1: 얼마?
2: 경리회계는
1: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 얼마나 좋은데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한동준의 FM 팝스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오늘 끝곡은 락앤롤입니다. 제리 리 루이스의 노래 Great Balls of Fire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You broke my will, but what a thrill.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I let you love what I thought it was funny. You came along and moved me, honey. I've changed my mind, this love is fine.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4: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4: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미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미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위험할 때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럴 때면 10년 감수하며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자연도 참 똑똑한 자율주행차와 닮았어요.

다음으로 속도 조절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훅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긴 해도 덕분에 한숨 돌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비바람 핑계 삼아 잠시 속도 줄여보고 여유 한번 부려보시죠.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함께했습니다. 가물어서 참깨를 못 심었다가 이때다 싶어서 심었습니다. 노영혜 씨. 농촌에서는 단비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래요. 이 단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문숙 씨. 비는 주룩주룩. 오랜만에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또 글을 주셨어요. 공기가 아주 상쾌해졌어요. 비가 내리고 있죠. 여러분 계신 곳에도 촉촉한 오후 좋은 음악들과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촉촉한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신승훈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최영희씨 8887번, 전호영씨가 신청하셨고요. 김종숙씨, 최정임씨, 이현숙씨, 배따라기, 비와 찻잔 사이 두 곡이었습니다. 출근길 아들이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듣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양현주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운전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가요 속으로의 사연을 보내주신 양현주 씨의 모습. 조금 늦은 출근이긴 한데 오늘도 기운 내시고요. 일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윤원아 씨는 비가 많이 와서 꽃과 나무들이 신날 것 같고 저는 가요 속으로와 함께라서 신났네요. 예, 모두가 이렇게 신나는 하루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전국에 비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 남해안, 중부, 제주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바람도 있고요. 아무튼 시설물 점검 잘 하시고요. 촉촉하게만 잘 좀 내려주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요 속으로의 신청하시는 노래들, 오늘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요.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신이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이승철, 그 사람.

도원경 이 비가 그치면 홍윤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0번째 만남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적어주십시오.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271번으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내장 수술 받고 가만히 눈 감고 휴식 취하면서 음악 들어요. 이렇게 눈 수술을 한다거나 눈이 아플 때 눈 감고 음악 듣는 게 최고죠. 멋진 처방전. 최고의 처방전.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노래를 띄워드려야죠. 신혜숙 씨의 신청곡인데요.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들려드립니다.

권이나 강인원 김현식 비 오는 날의 수채화였습니다. 이 노래 많이들 신청하셨네요. 이준호 씨, 정혜신 씨, 김성윤 씨, 김용훈 씨, 외에 많이 계십니다.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홍철 씨인데요. 택시기사예요. 방금 목적지 도착해서 트렁크에 짐을 내리는 잠깐 동안 다 젖었어요. 비가 은근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무들이 막 휘청휘청 하는데, 어이구. 유홍철 씨,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십시오. 보송보송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239번, 가게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색색 우산들이 보입니다.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대나무 우산이 생각나요. 승화 씨 아시죠? 대나무 우산이요? 모르겠는데요. 그 대나무로 우산을 만들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죠. 파란색, 하늘색 그 비닐에다가. 참 잘도 망가졌어요. 탁 피다 부분은 왜 뒤집혀지고 그 고리 거는 그 부분 자꾸 망가지고 내가 왜 알지 이거? 아 맞아요. 막 바람 불면 오늘같이 바람 불면 그냥 뒤집혀요. 추억이 확 떠오르네요. 1554번

오늘 같은 날 대부분 따뜻한 커피 한 잔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뜨끈한 컵라면이 생각나요. 면치기 사이사이 호로록 마시는 국물이 아주 끝내주죠.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커피보다 라면 국물이 참 아, 좋죠. 라면 국물 보온통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싶네요. 마시면 참 맛있겠다. 아, 노래 띄워드립니다. 06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김목경 부르지마. 김봉화 씨도 역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제약.
14: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5: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4: 1인 사장님이라면
15: 얼마?
14: 경리회계는
15: 얼마? 경리
14: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5: 얼마예요?
14: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5: HR

0: 365
1: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패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양수경, 사랑은 차가운 유혹. 7822번, 박인희 씨의 끝이 없는 길. 750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한 2년 전쯤이죠. 특별 DJ로 여러분과 만나셨던 박인희 씨의 모습 떠오릅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신 곡이에요. 손정현 씨, 0162-1625, 전승호 씨, 양경화 씨, 김승미 씨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금과은 빗속을 둘이서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분은요, 9209번이에요. 오전 근무 마치고 혼자 속초로 떠나는 중입니다. 나름 운치 있고 설렙니다. 이야, 혼자서 가고 계신 속초. 얼마나 멋짐입니까, 이거. 나름 어떤 사람들은 또 혼자 왜 가니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9209님 제가요 커피 한잔 살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트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혜경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전금숙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59년생 혹은 60년생이고 45년 전쯤 부산 개금동 동아예식장에서 일을 했던 전금숙입니다. 저와 금숙이는 동아예식장에서 직장 동료로 만났어요. 같은 나이에 성격도 비슷해서 우리는 죽이 척척 맞아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쇼핑하면서 같은 옷을 사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잠도 잤죠. 프로야구를 같이 가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추억도 생각납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숨길 것이 없었던 친구였는데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친구 전금숙을 꼭 찾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띄워드린 노래 최백호 씨의 부산에 가면. 최혜경 씨가 부산 추억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1959년생 혹은 60년생이시고요. 45년 전쯤 부산 개금동 동아예식장에서 일을 하셨던 전금숙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최혜경 씨가 찾고 계십니다. 사연 소개되신 최혜경 씨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샵9390으로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호영 씨가 유독 사위를 사랑하셨던 장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날 눈물 같은 비가 오네요. 그러셨군요. 예, 기운 내시고요. 이호영 씨에게도 커피 쿠폰 위로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페이지의 노래 미안해요. 이 노래는 이영규 씨의 신청곡이에요.

류의 노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7575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입니다. 중고 거래로 꽃 화분 사들고 왔어요. 비 내리는 날 커피 한잔 타서 꽃 보며 가요 속으로를 들으니 너무 좋다고. 거기에 신청까지 한 노래가 흘러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요건 제가 사는 커피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주 평화로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9501번. 세상에 달랑 우리 두 자매뿐인데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동생은 울산에 살아요. 동생 생일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라도 축하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최미정. 56번째. 생일 축하한다 하셨는데요. 우리 동생 최미정 씨가 듣고 계신 거겠죠? 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 있어도 축하를 해주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행복하신 행복한 그런 생일 맞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두 분 같은 시간에 항상 이곳에서 항상은 아니더라도 함께 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0601번 가요 속으로의 선곡은 항상 옳지만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반드시 들어야 할 노래라서 신청합니다. 0601님이 반드시 들어야 할 노래라서 신청하셨는데 제가 그럼 들려드려야죠. 이렇게 좀 날이 흐린 이런 날은 감성 짙은 이런 곡들이 잘 어울리긴 합니다. 이광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장현 씨의 노래 빗속의 여인 3970 김영실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빗속의 여인도 좋지만 호우주의보가 떴어요. 인천 경기 전남 경남 보니까 올여름 첫 호우주의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이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87번으로 청해 주셨던 조정희 참새와 허수아비였죠. 41년 전 남편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날은 햇빛이 따스했는데 5년 전 먼 곳으로 떠난 남편이 유난히 그립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날이 흐리니까 이런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모두 모두 기운내십시오.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네요.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94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오후 오늘 같은 날 문득 듣고픈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생각나신 노래는 이규석 씨의 생각이 난다 이 노래군요. 자, 이 노래도 비 오는 날 참 잘 어울리죠.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신영원 씨의 불씨, 유익종 씨의 비가 694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광고 전에 들어봤습니다. 오늘 베스트 신청곡에 당첨되신 분은 미안해요 페이지의 노래를 신청하신 이영규 씨예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 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도현 씨가 가요 속으로의 글을 보냈네요. 비 오는 날 대학 축제 출근길이 갬성 폭발하네요.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대학 축제 공연이 있나 봐요. 게시판에 윤도현 맞나요 했는데 예, 윤도현 씨 맞습니다. 자, 오늘 강풍주의보, 호우주의보, 꽃비까지 막 날리네요. 윤도현 밴드의 꽃비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및

0: 비대.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여름 꽃들이 남쪽 바다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속도는 하루에 22km라고 합니다. 원래 여름은 그렇게 느린데 요 며칠은 초속 22km로 오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는 시속 35km라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비가 내리는 건데 가속도가 붙는 여름에게 아직은 아니지. 비가 급히 막아선 걸 보니 어쩌면 이 비는 갑작스레 이별한 봄과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자연이 선물한 다정한 쉼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빗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떠나는 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말이죠.

0: 호세 펠리치아노 레인. 어렸을 적에 비 오는 날이면 라디오 방송에서 어김없이 흘러나왔던 비 노래.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비 오는 날 듣는 이 노래는 지금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함없이 좋으네요 하시면서 지근식님의 정말 신곡이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오던 여름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한여름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로 찾아와서 조금은 지치고 당황스러웠는데 오늘은 때마침 비가 내려 너무도 반가운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비가 그치면 유난히 예뻤던 봄의 정취는 모두 사라지고 속도를 내고 오는 여름을 막을 수가 없을 텐데요. 떠나는 봄에게 마지막 인사도 건네면서 지친 한 주의 쉼표를 찍듯 쉬어가는 수요일이었으면 합니다. 밖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비도 아직 내리고 있고 운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네이버 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

이직을 해서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온 게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처럼 비 오는 날 퇴근길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간절히 생각나는 저녁입니다.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께 또 전화하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집에 가는 중에 된장찌개 먹고 들어가야겠습니다. 7004님, 그래도 전화하셔요.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반가워하실 텐데. 이글스의 노래 정하신 곡 데스페라도. 비 내리는 호수공원 연꽃이 만발했습니다. 비 내리는 호수공원은 장미정원도 너무 멋집니다.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6290님, 샘 스미스의 노래 I'm not the only one.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이 웃음 활력소 넌센스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비가 종일 내리네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서 아내랑 듣고 싶습니다. 종아님이 보내주셨네요. Cowsills, the rain, the park, and other things.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의 우스말 역소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재 퀴즈. 여름에 가장 무서운 집은 납양특집. 가을에 별을 수확하는 이유는 날씨가 쌀쌀해서. 호랑이가 국수를 먹으면 면식범.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도망치면 탈주범. 그렇다면 소년들만 탈 수 있는 차는 무엇일까요? 힌트, 중국 윈난성에서 생산되는 흑차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니조 화이트의 And Going Down This Time. 임진규님 정하셨고요. 유리드믹스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Here Comes the Rain Again은 영미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넌센스 퀴즈, 아재 퀴즈입니다. 여름에 가장 무서운 집, 납양특집. 가을에 별을 수확하는 이유는 날씨가 쌀쌀해서. 호랑이가 국수를 먹으면 면식범.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도망치면 탈주범.

0: 중에는 소년들만 탈 수 있는 차는 무엇일까요? 힌트, 중국 윈난성에서 생산되는 흑차인데 생각나셨어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3분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저녁 스케치 날씨입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남해안은 지금까지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인 모습이고 오늘 한낮에도 꽤 서늘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곳곳으로 많은 양의 비가 더 예상되는데요. 바람도 강한 편이어서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일부 경남 지방에 이어서 경기도와 충청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방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mm,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강원 산간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절기상 소만인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은 아침에 16도, 한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되는데요. 연휴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5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36mm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키카의 노래 아도로 이준호님 정하신 곡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도 저녁 스케치를 듣고 계셔서 너무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기사님 감사드려요. 1619님 서울역에서 화성시청 가는 5101번 버스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기사님 빗길에 안전운행하세요 하고 0074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우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철공소에서 일하셨는데 IMF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공사장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밥집 일을 마치고는 곧장 반찬 가게로 갔고 저녁에는 또 동네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공개 수업이 있는 날 친구들 엄마들은 예쁜 코트에 향수 냄새까지 풍기며 왔는데 우리 엄마는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후줄근하게 다녀? 그러자 엄마는 미안해,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쓰고 갈게. 그 말을 듣는데도 저는 철없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32이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정작 엄마는 괜찮아, 요즘에는 암도 감기처럼 치료가 잘 된대. 오히려 저를 달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엄마의 풍성하던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 입맛이 없어서 며칠씩 죽만 드시던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기차를 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근처를 걷다가 작은 꽃집 앞에 멈춰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꽃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엄마도 꽃 받아보는 사람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저도 참

참지 못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엄마는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손을 가만히 잡아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으로 엄마는 평생 우리를 먹이고 안아주고 버텨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부모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버텨내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엄마에게도 이제는 따뜻한 봄날이 오래오래 머물러 있기를.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핑크문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철없던 시절 그런 적 우리도 많이 있죠. 사연 보내주신 분 엄마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9167님 사연 듣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엄마의 인생이네 그죠. 단풍 러버님 철없던 시절 마음 아플 어머님의 심정을 알 리가 없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따님도 이제서 엄마를 돌아보는 그런 나이가 됐네요. 어머님 건강 오래오래 따님과 함께 여행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6290님 아, 친정엄마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사연 들으며 눈물 낚으며 가슴 저미도록 보고 싶은 엄마 하셨나요? 9841님 저도 시골에 다녀올 때마다 울면서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9089님도 문자를 보내셨네요. 딸들이 다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참 철없을 때는 엄마 가슴에다 못도 많이 받고 그죠? 오늘 사연 주신 핑크문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담지연씨의 노래 Till. 이 곡은 김성현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

0: 알아서 척척 자라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9: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4: 나르지오 새 모델 김홍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6: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9: 웸의 노래 Where did you have go? 이 곡은 이현숙님 정하신 곡입니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르게이 트로바노프의 몰도바였습니다. 꽃비, 봄비, 초록비, 노래로 내리는 비, 우산도 쓰지 않고 너를 보러 나왔는데 그렇게 가만가만 속삭이면 어떻게, 늘 그리운 어릴 적 친구처럼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나도 너처럼 많은 일을 촉촉히 적시는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 봄비가 되고 싶다. 이혜인 수녀님의 봄비에게. 비 덕분에 공기도 맑아 숨쉬기도 참 좋은 비오는 저녁입니다. 봉용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한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 여름에 가장 무서운 집, 나비앙 특집. 가을에 벼를 수확하는 이유, 날씨가 쌀쌀해서. 호랑이가 국수를 먹으면 면식범.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도망치면 탈주범. 그렇다면 소년들만 탈 수 있는 차는? 힌트 드렸죠. 중국 윈난성에서 생산되는 흑차, 보이차였습니다. 근사한 분위기의 저녁을 만들어줘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0130님. 저녁 스케치, 오늘은 비 오는 날의 스케치네요. 3799님. 옛날에 운남성 여행 갔을 때 길에서 많이 팔았는데 비싸서 못 샀던 기억이 납니다. 8327님. 저는 대만 여행 갔을 때 많이 마셨는데 사가지고 와서 끓여 먹기도 했네요. 3578님. 보이차 저녁 식사 후 마셔야겠습니다. 은혜의 울타리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오줌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이게.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작은 딸집 가면서 방송 듣는데 비 오는 날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0005님 락웰의 나이프 정하신 곡이고요. 에릭 크랩튼의 Let It Grow는 209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해 김치에다가 콩 갈아넣고 콩비지찌개 하고 있습니다. 하얀 바다님. 아우 맛있겠다. 그죠? 우리 집에는 저녁으로 닭볶음탕 하며 듣고 있습니다. 상큼이님. 오늘도 엄마가 감자 수제비 맛있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퇴근하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닭볶음탕 감자 수제비 오늘 다 맛있겠다 그죠? 3544님도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박창권님 비지스의 노래 홀리데이.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 타임.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영조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실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건축가였죠. 학문이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실용주의 학문을 완성한 학자로, 정조 때는 관료로 봉사하며 과학자의 면모도 보였죠. 근데 이 시기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하며 당시 사회의 피폐상을 직접 확인하고 개혁안을 정리해 거대한 학문적 업적도 남겼죠. 선생은 호가 여러 개 있는데 유비지에서 많은 학문적 성과를 쏟아내자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이 호로 알려졌는데, 차가 많이 나는 산이라는 뜻의 정약용 선생의 호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BS 레인보우를 지금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하고 안산에서 출발해 지금 지리산 자연휴양림까지 빗속을 뚫고 잘 왔습니다.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운치 있어 좋습니다.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없어졌네요. 남편 이원택님과 듣고 싶습니다. 악토포레님 에펠데비테 뮤직이었고요.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는 비욘디 상쾌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영정조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실학자이자 재상이자 과학자 건축가였죠. 선생은 여러 호가 있지만 유배지에서 많은 학문적 성과를 쏟아내자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이 호로 알려져 있는데 차가 많이 나는 산이라는 뜻의 정약용 선생의 호는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1957년 개봉한 영화 On a Pair to Remember를 봤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이야기와 오래 남는 감정들이 비 오는 날과 참 잘 어울렸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괜히 마음 한편이 조용해진 하루였습니다. 6291님 정하신 나킹콜의 On a Pair to Remember. 크리프 리차드 비전스는 7159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최고의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건축가인 정약용 선생. 선생은 호가 여러 개 있지만 유배지에서 많은 학문적 성과를 쏟아내자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선생이라 부르며 이 호로 알려졌는데 차가 많이 나는 산이라는 뜻의 정약용 선생의 호는 다산이었습니다. 저희 초딩 아들이 엄마 우리 동네 소개해주네. 5457님 다산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다산소리 낭독회라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4379님 저는 석사 논문으로 다산 선생님 논문을 썼었습니다. 8005님 0134님 몽이 엄마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옛날에 나 어디 다치면 호 해줬잖아. 네가 호 해주면 다 나았다고 했었고 내 마음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의사 아저씨도 못 고치신대. 아저씨가 너 부르래. 네가 호 해주면 낫는 병이래. 나 지금 오늘 내일 해. 네가 빨리 와서 호 해줘.

해줘. 그런다고 상처가 안 무는 것도 아닌데 어디 다치면 호호해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걸 알면서도 괜스레 호호해줘.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말, 너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 아니 꼭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푸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푸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향약품.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해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해환경.
10: 올드펍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1: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주식회사 인시 3년근 도라지 폐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녹음이 더 짙어지겠죠. 요란하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며칠 무더웠던 탓에 거슬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바위나리님이 보내주신

벤 포겔버그입니다. Rhythm of the Rain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미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인 가구

0: 모두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는 새들처럼 저는 가방 하나로는 부족해서 항상 여유분의 가방을 갖고 다니거든요. 찾으면 없고 분명히 있다 생각했는데 없고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에따 모르겠다 필요하다 싶은 건 모조리 여분의 가방에 다 넣는데 이 보조가방처럼요 마음에도 그런 여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상대가 좀 실수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뭐 되고 말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하루라면 이 시간 깃털처럼 몸도 마음도 가볍겠죠?

0: 워낙 경쾌한 음악이긴 하지만 오늘따라 더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네요. 박혜경 Lovers Concerto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뭐 여분의 가방에는 이것저것 참 많이도 들어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뭐 익담한 책, 마시담한 커피 텀블러, 또 필통, 필통에 뭐 정말 볼펜, 연필, 지우개, 수정액까지 들어있고요. 콤팩트, 비타민통, 손수건, 안경집, 또 뭐 아무튼 많아요. 물론 뭐 미어지든 말든 가방 안에 막 우겨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분의 가방이 있어야 넉넉하게 들어가고 예, 마음도 편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내려놓으면은 하루가 참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까 부부 싸움을 하셨나? 2354번으로 비도 오고 하루 종일 바람도 불고 우울하고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맨날 방송을 들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든다면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그 내용을 나누면서 좀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한번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 뭔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어릴 적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목 놓아 부르던 그 노래 빛처럼 음악처럼 들을 수 있을까요? 2598번으로 참 그때는 이놈들 언제 철들까 싶었는데 이제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경복고등학교 66회 옥인 친구들아 보고 싶다 하면서 옥인동 친구들이군요. 반갑습니다. 또 8888 휴대전화로 창밖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가슴 한구석에 간질거려요. 아주 오래전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막 도착했는데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우산도 없던 저와 친구는 꼼짝없이 작은 정류장 천장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또 7522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좀 내려놓으시죠 했더니 아 저보고요 아내가 자꾸 욕심내고 짜증내니까 얼굴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거울 한번 보고 와야겠다 하면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김현식 빛처럼 음악처럼. 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많은 분들이 다섯 손가락의 음악 청해 주셨습니다. 종현님 예, 청해 주셨고 9849번으로도 그리고 세 딸아빠 와 결혼 30주년이네요. 이달이 비가 오니 공기가 상큼하고 신선해요 하면서 행복은 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그렇게 마음먹게 달려있다니까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큰 숨 한번 쉬고 나면은 세상이 다른 느낌, 다른 느낌 한 번쯤 경험하실 겁니다. 6061번으로 청해 주셨고 빨간 장미님도 청해 주신 곡이에요. 양희은 한계령.

힘든 마음이 음악 한 곡으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354번으로 엄정화 포이즌 정해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아니 아무리 이 비가 온다고는 하지만 이 한국에 전 이렇게 많은 분이 청해 주신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20여 분이 청해 주셨어요. 뚱이님, 예랑맘님, 별처럼님 외에도 정말 한 20여 분이 유리창엔 비, 햇빛촌의 노래. 아, 요거 수학여행 때 담임 선생님이 창 안에서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와, 그 담임 선생님이 정말 세련되고 마음이 열린 분인 것 같아요. 유리창엔 비. 오늘 햇빛촌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또 8756번으로 정태춘 북한강에서 양희은 한계령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정말 비와 관련된 음악들은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습니다. 소연님 여전히 잘하고 계시죠? 오늘 수요일 행복한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통날님 7769 예삐뽀삐님 그 외에도 인형님 소녀님이 또 청해 주신 곡입니다. 럼블피쉬 비와 당신.

0: 입학지원에서 네이버대학교.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 퇴근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나이트 출근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하네요. 써니님.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밝은 마음으로 출근하면 좋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다니요. 빗길에 간신히 퇴근했습니다 하는 미리네님 사연도 있었어요. 또 최미리님은 조카가 태어난 지 200일 됐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주길 바란다고요. 참 여러 상황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 순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126번으로는 비가 와도요 빗소리에 지글지글 삼겹살 굽고 추워서 밥을 물에 넣고 끓였더니 김이 모락모락한 게 쌈무에 파프리카하고 계란 지단 넣고 돌돌 말고 닭볶음면에서 따뜻하게 비벼 먹었더니 한상 차려서 아주 딸이랑 실컷 먹고 배 두드리며 음악 감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군상들이죠. 알리 연인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이었고요. 또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두 곡의 음악 함께 들었습니다. 9452번으로 부산 출장 왔다가 KTX 타고 인천 송도 집으로 가면서 레인보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까 지나셨어요. 글 주실 때 광명역에서 차 가지고 마중 나와 있을 아내와 함께 방송 듣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인천 송도예요. 그러면은 한참 가셔야겠어요. 또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유인 박신임 청해 주신 조재즈 모르시나요 들을게요. 이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뱃따라기의 노래. 오정님, 그쵸? 오늘 비는 근데 봄비, 여름비? 이 내용물로 봐서는 거의 장맛비 수준인데 봄비와 여름비 사이인 것 같죠? 7260번으로 수십 년 운전을 했는데 참 이건 나이 먹어서 그런가? 정말 넋 빠진 행동을 하는 거 있죠? 아니 변속 기어를 넣어두고 시동이 안 걸린다고 허둥지둥하다니 허허 참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시동이 안 걸렸으니 다행이지 시동을 걸어놓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257번으로는 아 평소보다 정말 많이 막히네요 인천에서 30번 버스 운행하는데요 그래요 뭐 비가 오니 그럴 수도 있죠 비록 길은 밀리지만 행복한 동행과 함께 있으니 차분하게 운행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커피사랑님은 40대 후반인데요. 벌써 갱년기 시작인가? 기분이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냥 몸도 불편한 것 같고 요즘 최대의 적은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저와 협상을 해야겠어요. 그래 자연스러운 거야 남들도 그럴 거야 받아들이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편안하게 품는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한 거죠 자 힘내시라고 모두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떤 음악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남은 한 시간 함께 할까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트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버님이 좋아하던 곡이셨나 봐요. 9633번으로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지금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지만 뭐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부모님 생각은 항상 지금 같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또 심수봉 그때 그 사람 들었습니다. 대구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본심님. 오랜만에 30년 된 옛 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또 신이님 청해 주신 곡 계속 이어집니다. 고한우 아면.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네요. 이동구님. 그래요? 제가 출근할 때도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계속 지금 그 상태로 비가 오는 거예요? 책이라도 읽을까 싶어 꺼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 집 반려견도 따라 들어와 제 옆에 납작 엎드려 잠을 자려는지 꼼지락거리네요. 흠뻑 내린 비가 농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맘때가 결혼 기념일인데 올해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랄까요?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된 느낌인데 왠지 좀 이렇게 아쉬운 듯한. 그렇군요. 방학꽃님, 동그리님 청해 주신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그리고 2876번으로 나이 59에 회사 하나 말아먹고 저런 새벽 5시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이 계속 저의 루틴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가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무엇보다 몸상하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영은 비오는 거리, 우리 포도송이님 기분도 처지고 이럴 때 이런 음악 들으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요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마이별님도 청해 주셨고 또 수호신님, 아르테미스님, 해숙님,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고한우 아면 이렇게 여러분 신청곡으로 네 곡 이어들었고요. 2043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꽃 모양 키링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청해 주신 곡 들을게요. 양수경입니다. 못다한 고백.

백장님, 정재숙님 청해 주신 둘다섯 긴머리 소녀, 또 0760번으로 김범룡 왜 날, 양수경 못다한 고백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0: 알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펌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7: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행복이 하면
1: 하하이.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오늘은 이 분위기로 끝날게요. 이광조 오늘 같은 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플러스 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플러스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플러스 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0: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둔 플레이리스트를 가끔 꺼내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신기하게 노래만 다가오는 게 아니죠. 그 노래를 들었을 당시의 기억들, 추억들, 사소한 에피소드까지도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하나 딸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왜 넣었는지, 누구와 함께 들었는지, 노래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이 재생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걸 보면 음악이란 시간을 붙잡아두는 작은 서랍 같기도 합니다. 한 곡의 멜로디만으로도 잊고 지냈던 마음들이 다시 열리기도 하니까요. 오늘 밤은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들춰보듯 애정이 깃든 음악들 사이로 그리운 시간들을 잠시 꺼내봐도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21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10cm 서랍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와,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오는 곳이 많았어요. 꽤 많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좀 많이 세차게 내렸다가 잦아들었다가 뭐 보통 이런데 계속 꽤나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비 오는 날 좋아하는 곡이 담긴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것도 참 맛있는 일 중에 하나죠.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도 함께 듣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잔잔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꿈은 가족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들기도 하네요. 또 떠오른 음악들 많이 보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0: 아티잔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비가 계속 많이 오네요. 비 오니까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들었던 음악도 떠오릅니다. 로하맘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승철의 인연. 아, 어떤 분이 떠오르셨을까요? 그리고 창수님 4756번으로 청해 주셨던 김범수의 보고 싶다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후, 이 감성. 10시에 못 자는 이유입니다. 초심종합병원님. 독특하시네요. 잠 못 드는 밤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5151님.

노래와 추억은 하나의 세트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오면서 듣던 노래가 요즘 라디오에 나오면 그때 그 공기까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지, 누구랑 제일 친했었는지, 뭐 이런 소소한 것까지, 이것까지 떠오른다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 되살아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 플레이리스트, 맞아요. 추억이라는 세트와 함께 자리하고 있죠. 그 음악을 들었던 장소까지도 떠오릅니다. 6472님 보내주셨고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많이 들었던 음악이라면 비 오는 날에 그 비 냄새도 함께 생각나곤 하죠. 습관이 무서워요. 비도 많이 오고 피곤도 해서 마음은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발이 절로 체육관을 향합니다. 비 오는 밤 몸은 무겁지만 꿈꿈과 함께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할게요. 습관을 이기는 게 귀찮음인데 엄청 성실하신 우리 꿈꿈님 멋지십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는 5324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조금 크면 안 하겠지 했더니 웬걸요. 저희 딸은 오늘도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첨벙첨벙 운동화를 홀딱 적셔왔어요. 그냥 재밌대요. 젖은 양말은 찝찝해도 마음은 신난다고요. 아휴, 남편이 드라이어로 신발 말려주고 저는 잔소리 폭격을 날렸습니다. 비 오는 날 개구쟁이들 장난은 그만 하시면서 감성적인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는 경민님도 신청하셨어요. 박혜경의 Rain.

그니씨, 이런 감성으로 아이의 젖은 운동화를 어찌 빨란 말인가요? 꿈속으로님 보내주셨어요. 울면서 빨아야 할것 같은 그런 기분이신가요? 두 곡이었습니다. 김범수 노래는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박혜경의 레인, 그리고 이적의 레인까지 들으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다. 심심했던 해님과 바람은 그를 두고 가볍게 내기를 시작한다. 누가 먼저 그의 외투를 벗게 할 것인가를 두고. 먼저 바람은 힘을 믿었다. 매서운 바람으로 압박하면 상대가 굴복하리라 생각하고 쌩쌩 소리를 내며 거세게 몰아세웠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더 단단히 여밀 뿐이었다. 이번엔 해님 차례. 해님은 조용히 온기를 내주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단 천천히 볕을 보냈을 뿐인데 나그네는 하나 둘 단추를 풀더니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 누군가를 움직이는 건 힘보다는 온기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이소부화. 하지만 나는 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그네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당황스러웠을까를 생각한다. 요즘 날씨를 보면서도 딱 그렇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처럼 달아올랐다가 비구름이 가득하고 봄바람이 살랑거리는가 싶더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었다. 날씨의 변덕 앞에서 우리는 그저 옷깃을 여몄다, 풀었다 하는 작은 존재. 해와 바람과 비가 번갈아가며 삶이라는 외투를 입혔다, 또 벗겼다, 장난을 치는 건가 싶기도 하다. 밤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비는 결국 지나간다. 인생의 비도 지나고 나면 언젠가 다시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다시 올 비갠 뒤에 맑은 날을 기다려본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무진의 음성이었습니다. 비와 당신.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서울사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광고 전에 새 곡 들으셨어요. 더 클래식의 여우야, 김건모의 빨간 우산. 빨간 우산님이 아니고 빨간 우산은 여러분이 청해 주셨어요. 그자님, 딸기산도님, 해피그님, 해숙님, 938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아이유의 레인드랍까지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선우정아의 음성이에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13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클론 김태영 사랑과 영혼이었습니다. 137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저 본가에서 방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26년 전 중3 때 바로 오늘 쓴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크록땡 슬리퍼를 샀던 걸 적어놓았네요. 삼선 슬리퍼는 착용감도 별로고

0: 자주 찢어져서 비싼 메이커 슬리퍼를 샀는데요. 밑에 담임쌤의 회신도 적혀 있네요. 나이를 하나 둘 먹을수록 예전 학창시절이 떠오릅니다. 2000년 심원중학교 3학년 8반 친구들도 꿈을 들을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와, 사진 보내주셨어요. 어우, 진짜 일기장이 누래지고 막 다 찢어지려고 하고 페이지가 진짜 잘 그래도 보관하셨네요. 근데 밑에 선생님이 적으신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실용적이고 값싼 슬리퍼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뭐 중학생인데도 일기에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주셨네요. 이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문지영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우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참 좋은 여행.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 큐밍.
8: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9: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8: 큐큐큐큐큐밍.
9: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Good Music Station. CBS FM.

어디 한동준 님이 만들고 김광석 님이 부른 노래 사랑했지만 듣고 싶습니다. 정임 님이 청해 주셨어요. 네, 오늘 같은 날도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김종서의 영원,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 해, 세호 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82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작은 집에 들어갈 자리도 없지만 저의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미니 건조기를 구매했어요. 주변에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베란다도 없어서 평소에 빨래 말리는 게 어려웠는데 큰맘 먹고 하나 사봤어요. 빠르게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 얼마나 제 삶이 윤택해지는지 테스트해보렵니다. 장마 오기 전에 주문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름철에 또 빛을 바라는 가전 중에 하나죠. 이렇게 꿉꿉하고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수건만 몇 번 돌려봐도 사길 잘했다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여기도 1563번으로도 빨래 개는 게 집안일 중 제일 하기 싫은 일이라 생각해낸 게 봉을 길게 만들고 거기에 쭉 걸어놓는 겁니다. 방법입니다. 어차피 수건 하루에 몇 개도 쓰니까 봉에 걸어둔 수건은 금방 없어지고요. 근데 이걸 보고 또 잔소리에 잔소리. 수건 개는데 그거 얼마나 걸리면 돼? 그걸 거기다 걸어놔? 합니다. 다들 이러고 살지 않나요? 참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아내분이신지 남편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합치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한 명이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그게 문제죠. 또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958번으로는 비가 꽤 많이 내린 오늘 혼자 서촌에 가서 꽁보리밥과 수제비를 먹고 문구점에서 문구 사고 가끔 들르는 옷집 가서 티셔츠 하나 사니 비 와서 나오기 힘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양말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지하상가 동네 떡집에서 인절미를 사는데 아직도 비 오냐고 물으시며 서비스로 또 모찌떡을 하나 주시고 찹쌀떡을 주시고 가게 사장님들은 비 오는 날 오는 손님을 고마워한다는 걸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맑은 날이면 나갔을 것을 비 오면 조금 미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많이 민감하시겠죠. 잘하셨네요. 서비스 사은품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 오는 날에 꿈음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비 오는 날 더 좋아하시기는 해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노래는 592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핑클의 블루 레인, 그리고 이어드린 노래 러블리기 부른 레이니 데이였습니다. 비만 오면 우산을 잃어버리는 아들, 진짜로 신기반기합니다. 75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 날은 잘 안 잃어버리시던데, 비가 왔다가 그치면 놓고 오는 경우가 꽤 있긴 한데 그렇군요. 네, 많이 여분의 우산을 준비해 두셔야겠어요. 하긴 저도 엄청 많이 잃어버린 게 우산인데요. 지금까지 잃어버린 우산 모아놓으면 꽤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6276번으로는 허디 슈룹의 뜻을 아시나요? 슈룹은 옛말로 우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딸에게 비 오는 날 우산처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깐 흔들려도 괜찮다고 지금 모습만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오늘은 더 꼭 안아줘야겠어요.

0: 용건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 존박의 음성이었습니다. 빗속에서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장혜진의 우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레이첼 야마가타 레이 르몽테인이 함께합니다. 듀엣.

레이첼 야마가타, 레이 르몽테인이 함께 부른 듀엣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5월 21일 가정의 달의 마지막 행사 아닐까 싶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이죠. 특별한 계획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부의 날 특별하게 챙기기는 좀 쑥스럽고 어색하기도 한데 그냥 지나가기는 또 괜히 눈치 보이는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건지 부부이신 분들의 이야기 궁금하네요. 이 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립니다. 잠깐만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팔.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달라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존 레넌의 Love, 카리나의 Slow Motion 들었습니다. 1432번님, 시작하는 밤을 다 듣고 자면 너무 힘든 하루라서 초저녁에 일부러 쪽잠을 자고 듣고 있어요. 방송을 듣기 힘든 날이 많지만

엄청나게 좋은 곡이 많다는 걸 알거든요. 아유, 이렇게까지 시작하는 마음을 사수하신다니 커피 한 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차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주두추님은 우리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사이좋게 부부가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부부의 날 특집으로 노래 읽는 밤 대신 시 낭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앨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존 레전드의 Someday 듣고 만날게요.

세족 조명. 바다가 섬에 발을 씻어준다. 돌 발톱 밑 무좀든 발가락 사이사이 불 꺼진 등대까지 씻어준다. 잘 살았다고, 당신 있어 살았다고. 지상의 마지막 부부처럼 섬이 바다의 발을 씻어준다.

최백호의 아름다운 시절,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노부부의 산책길이 연상되는 곡이죠. 양희은의 목소리, 이상순의 기타 연주, 산책이었습니다. 조명 시인의 세족이라는 시 낭송해 드렸는데요. 파도치는 섬의 풍경을 오래 같이 산 부부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네요.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건 어떨까 시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민채의 노래예요. Rain.

조안나왕 I love you 함께 들었습니다. 김희망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종일 바쁘게 일을 했네요. 찾아뵙기로 하고 전화통화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와서 씻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밤과 함께합니다. 위로 좀 해주실래요? 하셨어요. 아유, 일은 바쁘고 마음은 무겁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악에 기대어 푹 쉬세요. 향긋한 커피도 한 잔 전하겠습니다. 98 Degrees의 노래예요. I do.

아쿠아의 Turn Back Time 함께 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브래드 멜다우의 When It Rains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윤하의 빗소리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제이미 칼럼의 그랜 토리노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리안나의 노래죠. 엄브렐라, 재즈 보컬 리사 발란트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시밤 우리 가족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요. 날씨 예보를 보고 미리 신청을 하세요. 머라이어 박님께서 지난주에 신청을 하셨는데요. 다음 주 중에 비 오는 날이 있던데 그때 틀어주시면 정말 좋을 듯해요.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이 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984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듣고요.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 이어서 함께 할게요.

The Fray의 How to Save a Life 앞서 들은 곡 Radiohead의 Creep 795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꿈나라에 있는 시간 지난 주말 동안 아이들과 놀았던 소중한 추억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Radiohead의 Creep 듣고 싶어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보통 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 재우고 같이 잠들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록하시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밤 들으면서 하고 있다고 메모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55번님께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이어지는 곡 Viacom Dio입니다. I don't want to know.

바야콘디어스의 I Don't Want to Know, 아하의 Crying in the Rain,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Rex Orange County의 노래입니다. Alexander.

I promise I'll get help. It wasn't my intention. I'm sorry to myself. Rex Orange County의 Alexander, Demi Lovato의 Sober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Gentle Rain의 Into the Rain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태워놓은 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물건을 북엔드라고 합니다. 책을 꽂고 남은 빈 공간에서 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죠. 문득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보다 보면 내 주변에도 이런 북엔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소소한 위로들이죠.

사람 중에도 북엔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다가도 내가 삶의 무게에 못 이겨 옆으로 쓰러지려 할 때 곁을 단단히 받쳐주는 사람 말이죠.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을 받쳐주는 북엔드는 무엇인가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도시번호 550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집 책장도 오픈형이어서 옆면이 이렇게 비어있어서 북엔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책에 받쳐져 있고 책 옆면을 딱 받치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책들이 금세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 중심을 잡아주는 조용한 그런 존재들이 꼭 있죠. 거창한 위로가 아니어도 늘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문득 내 삶의 북엔드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D장조,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작의 슬랍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57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참 힘들게 한 4월이 가고 5월이 함께하고 있네요. 이 아름다운 계절. 저 이쁜 찔레꽃이 화단에 피어나고 있어요. 5월 정원에 어울리는 이쁜 음악 신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4월에 힘든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지나갔으니까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5월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계절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찔레꽃, 꽃. 밭을 이 정원을 바라보시면서 들을 수 있는 상큼한 음악 보내드릴게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디장조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하죠.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D장조 64의 5번 종달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렸습니다. 아마데스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0677번님 사연인데요. 9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아직은 살아 숨쉬는 5월 중순 초여름이네요. 아당 식구 여러분도 향기나는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봄에는 참 여기저기서 향기가 나죠. 꽃향기들. 아카시아, 뭐 라일락 계속 향기가 이어지는데 초여름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요. 요즘은 낮에는 이미 초여름 느낌이 나죠. 자, 향기 나는 하루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2016년 12월 23일 제 그림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어색한 날들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2017년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낯설게 보일 것 같아요. 제 이름이 걸린 책도 나왔어요. 큰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꿈 같은 한 해였습니다. 작년 이 시기에는 지금의 제 모습을 그리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항상 한 해가 끝나갈 때 내년의 내 모습은 어떨지 늘 상상해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은 상상하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도 그림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가끔은 누워있다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림을 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아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내년에 내가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또 내년이 되면 똑같이 작년에 그림을 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선을 긋고 있으니 완성된 그림은 어떨지 아직 모르는 것이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을 믿고 내년에도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꿈꾸던 모습, 그리고 재작년에 꿈꾸던 모습, 더 나아가 10년 전에 꿈꾸던 모습, 지금의 자신과 일치하고 있나요? 그린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십시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제닌 얀센의 바이올린, 베리 워즈워스까지 위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성립의 책, 추신, 일은 소모되지 않을 만큼만, 삶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에 쓴 글이면 10년 전이네요. 마음이 묘해집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얼마나 상상하고 있었을까 싶고요. 아마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작년에 내가 바라던 모습과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닮아있는지, 또 지금의 나는 내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더 그려갈 수 있고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5월이지만 마치 한 해를 보내는 듯한 그런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남은 시간이 많은 2026년. 그 남은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두고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346번님 사연인데요. 오랜 애청자입니다. 작년 말에 원치 않은 퇴직 이후 재취업 성공해서 한 주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는 거라고요. 짧지 않은 지난 4개월의 터널이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멋지시네요. 재취업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성공과 과정만 있다. 사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어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성공이라고 믿으면 성공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직장에서도 행복한 시간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I Have a Dream,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들을까요?

I have a dream. 리베라 합창단의 천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세 번째 곡 A-flat 장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두 곡이 춤의 에너지와 슬라브 특유의 향수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3번은 훨씬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닌 곡입니다. 특히 왈츠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리듬 위로 드보르작 특유의 따뜻한 선율이 얹히면서 마치 어느 작은 연회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도 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미소짓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음악입니다. 짧지만 참 사랑스럽고 품위 있는 슬라브의 춤곡 미카엘 플레트네프가 주연한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번호 46가운데 3번 A플랫 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슬라브 무곡들이 대부분 이렇게 뭔가 조용한 선율 뒤에 꼭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 활기를 가진 선율이 다시 나옵니다. 이 곡도 그랬죠. 이 슬라브의 색채가 우리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장조는 장조대로 서정적이고 또 단조는 이렇게 구슬픈데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선율들이에요, 전부. 진우 사랑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벌써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클래식을 잘 모르나 그냥 자주 듣습니다. 저는 유명한 곡 몇 곡만 아는 수준인데 나이가 드니 클래식이 빛을 발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반가운 말씀해 주셨네요. 클래식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이 그냥 아는 곡들 조금 알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빛을 발한다고 표현하신 것 보니까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주시면 되죠. 다음 곡은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가운데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갈리나 고르차코바의 노래 그리고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가운데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소프라노 갈리나 고르차코바의 에너제틱한 목소리 그리고 발레드 기르기프가 주요하는 키로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오프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그리고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박두진 씨 이흥렬곡 꽃구름 속에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꽃구름 속에 가곡이 어렸을 때부터 참 재미났어요. 뭔가 신나는 시작에 또 중간에는 또 어두운 멜로디 나오고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C어트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라즈노프의 멜로디, 작번호 20의 1번, 얀 포글라의 첼로, 헬무트 브라니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카페 솔리스텐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월 17일에 보내오신 문자예요. 마음접기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원님 어제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 인사하려고 처음 로그인합니다. 협연자보다 더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리베라 첼로 단원 맘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들이 틀릴까 조마조마하며 지켜보다 어느새 정원님한테 시선 강탈당해 음악에 취했던 좋은 시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리베라 합창단이 아니라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단원 첼리스트의 어머니시래요. 아,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 단원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떠올라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웃음들이, 눈빛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뭐 안 틀리고 잘했겠죠. 그리고 틀리면 어떤가요? 네,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첼로 하는 아드님과 함께 또 아름다운 당신의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함께 연주할 기회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자, 이어진 곡은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보내드릴게요.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듣습니다.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보내드렸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막스 브로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오프스 26 가운데 피날레 알레그로 에너지코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네 조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헤어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오프스 26 가운데 마지막 3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트리오 9951번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친정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입원하셨어요. 워낙 강건하신 분이라 이런 일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처음에는 눈물만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주 정도 동생들과 제가 번갈아 가며 24시간 간병 중인데 2주 만에 첫 미음을 드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컥했어요. 곁에 계실 때 잘 해드리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해요. 안 아프시고 저희 곁에 조금 더 계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깜짝 놀라셨겠어요. 정말 효녀 분들이시네요. 효녀 그리고 효자 분들이시네요. 그래요. 이렇게 건강하시다 갑자기 편찮으시면은 덜컥 놀라죠. 잘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또 아버지와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시지 마시고.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칸타타 147번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립니다. 데이비드 윌콕스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스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147번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데이빗 윌콕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슈가님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슈가를 SHU로 쓰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클래식에 대해 지식은 없어도 정원 씨가 트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왜 이리 편한지요. 많이 듣던 곡들도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어제의 불안이 사그라집니다. 좋은 아침들 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은 음악이 가장 필요한 재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제목은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마음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활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한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활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004, 5004번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눅눅한 김을 구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바삭바삭해질 것 같아요. 지금 김에는 많이 덥습니다. 어디나 덥겠죠? 식사 잘 챙기시고 평화로운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 굽는 향기 실어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눅눅해진 김을 또 바싹바싹 구우시면서 아, 맛있겠어요. 맨김 구워가지고 밥 싸서 양념 간장 탁 찍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눅눅한 김을 구우면은 바삭바삭해지나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곡은 슈베르트의 모망 모직고 악흥의 순간 여섯 개의 아주 예쁜 소품으로 모여져 있는 모음집인데요. 이 가운데 서정적인 두 번째 곡 A 플랫 장조 듣겠습니다.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죠.

0: 슈베르트의 6개의 악행의 순간 피아노 모음곡집 가운데 2번 A플랫 장조를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파헬벨의 카논과 지그 디장조 가운데 카논 보내드립니다. 루돌프 바움가트너가 주연하는 루트현 페스티벌 스트링스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뿌리로부터 끌어올린 힘으로 작은 이파리 하나 둘 하늘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들을 봅니다. 태양이 주는 한 뼘의 빛도 뿌리치지 않고 한 줌의 빗방울도 소중히 모아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는 저 나무들처럼 우리도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어제보다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307장 준비했습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이현주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서 그 사랑 내 생명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한 곳을 향해 같이 걷게 하십니다.

주를 경배하세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이단열의 음성으로 사망을 이긴 주 안양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성도여 다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국 장로 성가단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중에도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라신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하신 백지선의 주의 곁에 있을 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엘티방님의 신청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비님 샬롬하고 인사 건네주시면서 하트까지 들어오셨어요. 카멜레온님 오늘도 감사히 은혜 받으며 잘 들을게요. 경수님께서도 보내주셨고 딸기님 또 최곰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오셨나요. 준영실님께서는 여주로 일하러 갑니다. 지혜 허락하시고 안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둘풀님께서는 하나님 여시는 때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내주셨고요. 이정희님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찬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정호님께서는 가정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셨군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240번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연로하신 분들 여생 평안하시게 지켜주옵소서. 이수현님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조이포요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토피넛 라떼님께서 나의 찬양 받으실 분 김한나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제키리님께서 승객 기다리면서 방송 들어요 하시면서 피아워십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하은

하진맘 님은 아예 아이디에 피아바락이라고 적으셨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이 곡을 함께 들을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유해피붐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합니다. 김미현의 찬양으로 듣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그 큰 일을 행하신 615장 찬송입니다. 김정석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신예숙님께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베세 찬양으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1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시내산에서 오순절 다락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기록한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시내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시간상으로 천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깊은 영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번개,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통해, 오순절에서는 성령을 통해 변화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건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주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여러 나라 언어로 전파됐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출발이라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 백성의 확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족속과 언어로 확장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난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는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공동체,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아멘.

조 예수의 강림이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고요. 충성하라 죽도록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은 새벽마다 기도문으로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네요. 주님, 저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와 인정으로 제 삶을 채우려고 애쓰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단 한 사람님,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영화 넌센스에 나오는 대사인가 봐요. 적어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건 진짜예요. 동시에 가짜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평안을님께서는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드리는데 간절한 것들의 기도응답 주옵소서. 유풍길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강건케 하시고 특히 환우들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명을 하셨네요. 주님, 평온함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유풍길님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주 찬양 선교단의 너는 내 것이라. 이어서 배상진님 신청하신 곡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은혜가 깊은 시절.

동물의 왕국에서 수컷 황제 펭귄보다 헌신적인 아버지는 없다. 남극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추워지는 동안 암컷은 알을 하나 낳고 수컷에게 알을 맡긴 후 몇 주 동안 물고기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바다로 향한다. 그동안 수컷은 영하 30도의 온도와 잡이 없는 바람 속에서 온기를 유지하며 남극의 한겨울을 보낸다. 몇 달 동안 음식 하나 먹지 않고 단 한 가지 목적, 소중한 알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알을 얼음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발등 위에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두꺼운 피부와 단열에 뛰어난 깃털로 온기를 유지하며 부화하기를 기다린다.

생명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간절함으로 이 하루를 보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유창원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8985번께서 청하신 나 주의 도움받고자 4월과 5월의 찬양이었고요. 창수님께서 하임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 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은하 할머니님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싶습니다. 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빗소리는 참 고릅니다. 세상 모든 곳에 똑같이 내리니까요. 높은 곳도 낮은 곳도 잘 다듬어진 정원에도 그리고 좀 헝클어진 마당에도 비는 그 어떤 곳도 빠뜨리지 않고 균일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돌보심에 대해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시 해가 비치는 것도 살랑이는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가 굳이 청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는 것들, 오늘은 공평하신 주를 바라보며 또다시 주어진 새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Good Music Station. CBS FM.

라이브 버전 데어 쉘비 샤월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커피 마시며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신 평화님 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전에 흐른 곡은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빗소리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침입니다. 샬롬 오직 내 사랑님 봄날 꽃핀 피러님 계신 곳은 그쳤네요. 초여름비가 엄청 내렸어요.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시원하게 내리던 비가 이젠 그쳐서 마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예, 제가 있는 곳은 잠시 그쳤는데 예보상으로는 오전 중에 다시 내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1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가 아직 내리는 곳도 있고 그친 곳도 있네요. 어제는 진짜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보면서 마치 장마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싶었어요. 비가 오면 챙길 것도 많고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농사 짓는 분들께는 단비 그리고 숲은 든든히 밥을 먹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일찍 일어나 잠시 방송 듣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5월 맑은 하늘님. He is exalted.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O for a thousand.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었습니다. 정영애님, 어제부터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해갈은 됐겠죠? 나무도 꽃도 좋아서 예쁜 자태를 뽐내겠어요. 준희님, 창밖에 바람 소리가 무섭습니다. 예, 준희님 어디 계신가요? 고센마음님은 고센 땅은 천둥과 번개가 함께 그리고 대두 콩알만한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같이 어두워지면서 퇴근 시간인데 모두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최유니스님 계시는 미국 고센은 우리나라보다 요란한 날씨 보이고 있네요.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절은 비와 함께 온다. 이제 여름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그냥 오지 않고 비와 함께 오는 듯. 어제도 오늘도 비 오고 또 예보상으로는 우리나라 다음 주에도 또 비 소식이 있던데요. 김주성님 주신 노래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어렸을 때 할머님이랑 자주 불렀던 찬송이라고요.

결혼식 때 종종 낭송되는 인디안 축시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 서로가 우산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 서로가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외롭지 않으리 서로가 동행이 될 테니까. 두 사람은 비록 두 개의 몸이지만 이제 이들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내 우산과 따뜻함이 되어주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믿기에 그 행복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하죠. 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우린 너무 약하고 불완전하니까요. 행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함이며 그 거룩함 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배우자의 진정한 동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어떤 배우자입니까? 아멘.

레인보우 닉네임이 좋은데요. 건강인님. 건강인님 신청하신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였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8103번으로 문자 주셨는데 여행 가셨네요. 포항에서 자정에 출발하려던 크루즈선이 날씨 관계로 새벽 2시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잠깐 밖에 나갔더니 바람과 파도가 심하네요. 고향 친구 6명 칠순 기념으로 울릉도 잘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울릉도 아이고 날씨가 좋아야 하는 곳인데 저도 예전에 날씨 안 좋을 때 배를 타봐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비 내리고 할 때 풍랑이 심해서 배를 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짜 경험을 해봤거든요. 물론 우리 청취자분 타신 배는 큰 크루즈선이니까 흔들림도 적고 괜찮을 거예요. 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U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 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김부터.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단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산마리노의 축구 대표팀은 2026년 기준 FIFA 공식 랭킹에서 211개 회원국 중에 최하위 211위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낮에는 은행원과 학생, 식당 주인으로 살아가고 밤이 되면 운동장에 모여서 훈련을 이어간다고 해요. 이 팀은 국제무대에서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월드컵과 유럽 선수권 예선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20년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후부터는 무조건 지는 팀이 아니라 언젠가 또 이길 수 있는 팀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죠. 그래도 계속해 나가는 마음이 우리 삶을 조금씩 바꾸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다시 마음을 다잡은 그대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0: 아주 작은 것이지만 다시 해보려는 움직임이 또 우리를 살리고 오히려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 프로 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Pale Blue Eyes 노래를 들으니까 전도연, 한석규 씨 음성도 같이 들려요 라고 턱쌤이 그러셨네요. 영화 접속에 나왔던 노래잖아요. 지금 교실은 아직 조용하고 부슬비가 운동장을 적시고 있는데 아이들이 촉촉한 발걸음으로 곧 오겠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벌써 교실에 계신 건가요? 지금 7시 19분인데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 블루 아이즈 5802님의 신청곡 라이오넬 리치의 Stuck on You 0705님의 신청곡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쩔 때는 마음을 다잡는 게 자기 합리화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도 오프닝을 꽉 붙잡아 봅니다 라고 텅 빈 마음님께서 주셨거든요.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기 구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나려는 움직임 그리고 그쪽으로 나는 선택해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오프닝도

붙잡고 아침 공감도 붙잡고 그대 아침에서 나오는 노래들도 붙잡고 잘 일어서야죠.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 잡고 일어서 봐요.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 비가 또 내리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지칠 수도 있는데 함께 좋은 노래들로 2시간 채워볼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전국에 비구름이 머물면서 오늘도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0에서 80mm의 추가 강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피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부터 오후에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고 다른 지역도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강풍특보 수준에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동해상에는 최고 5m 안팎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출근길에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여있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수막 현상 위험이 큰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종일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0도, 부산 22도, 강릉은 19도 보이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15.2도고요. 광주 17.3도, 대구 16.1도, 부산 16.9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Let's twist again. 첩이 체크였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 Rock and Roll is King.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여기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요. 진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지금 부지런히 가요. 커피 마시러 1894님. 커피 마시러 회사 가시는 거죠, 지금. 아, 제 지인 중에도 커피 마시러 회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바로 앞에 되게 맛있는 커피집이 있는데 이 커피가 생각나가지고 주말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주말 근무가 반가울 때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면 커피집부터 가서 도장 찍고 오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죠. 아, 이것도 굉장한 행복이에요. 그죠? 회사 나오기 사실은 싫을 때도 있는데 내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드디어 해외에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사연을 보냅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제 딸들이랑 후쿠오카로 여행을 왔는데 55년 인생 첫 해외여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할 만하죠. 큰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외여행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크게 먹고 왔습니다. 이 여행 잘 되기를, 진짜 즐겁기를, 좋은 추억 남기기를 응원합니다. 다손이님이 주셨어요. 7시 29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레니 크래비츠 It Ain't Over Till It's Over 2842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Beautiful South, Dream a Little Dream 0702님께 전해드린 노래. 앞서서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0206님의 신청곡도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얻게 되는 것들. 1. 나만의 요령이 생긴다. 좋아하는 일을 찾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그 일을 시작해 순조롭게 풀려가는가 싶더니 운영 중이던 교습소의 천장이 무너지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그 외에도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릴 때부터 분야를 막론하고 일이 한 번에 수월하게 풀린 적은 거의 없었다. 숱하게 다양한 일을 겪고 또 그만큼 극복해낸 경험이 많다 보니 의도치 않게 남들보다 다양한 요령을 갖추게 되었다.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내가 겪어온 고난들이 훗날 누군가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런 쓰임이 내 삶의 큰 위안이 된다. 그 덕분에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결코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기에. 2.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진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며 아우성치는 아이들에게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많이 그려야 해. 그래야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처음 하는 거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말은 곧 나 자신에게 되뇌는 말이기도 하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며 전전긍긍 하루를 보내던 나에게 해주는 말.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일단 시작하면서 잦은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 그 반복은 실패라는 자체에 낙담하던 감정을 서서히 무뎌지게 했고, 실패를 결과가 아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3.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일이 쉽게 풀릴 때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 지금의 기쁨, 행복, 환희가 모두 그동안 내가 잘해왔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거만함을 부추기고 오만함에 이르게 한다. 좋은 일을 이루는 데는 온전히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가까이에서 받은 크고 작은 배려들이 있었기에 이루고자 했던 일에 다가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의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에 맞아떨어져 좋은 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겪어야 했던 좌절과 상처를 기억하기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 내게 찾아온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오늘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

0: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수정빛의 나를 살리는 다정한 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첫째, 나만의 요령이 생긴다. 둘째,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진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어떤 기준이 생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속도는 이렇구나. 내 방식은 이렇구나. 내 속도와 내 방식으로 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알게 되면서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목록을 한번 만들어보는 일 자체가 참 괜찮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목록을 만들다 보면 내가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무언가 깨닫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자존감이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질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6166님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 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 앤 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1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좋다,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3: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6: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7: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8: 새벽밤 김치
17: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8: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9: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8: 하이퍼스
20: 여기가 뉴욕입니까?
21: 이곳이 파리입니까?
2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5: 지나이스던 텔레폰 9255님 신청곡 1부 끝곡입니다. 8시 2부로 선택하러 오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도출했습니다. 노사는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고 자사주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유조선 한 척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부는 남은 25척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에서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 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부부가 93만 쌍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직장인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결혼을 주제로 가장 많이 드러낸 감정은 두려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강원 최대 60mm, 수도권과 충북, 경남권 5에서 20, 충남권과 제주 5에서 10mm 등입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대전 22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0: 셀린 디온, 안드레아 보첼리, 더 프레이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는데요. 용섭 반담님께서 비 오는 날은 밀가루 음식이 땡겨요. 특히 칼국수 얘기해 주셔서 아 어제도 비가 내렸는데 어제 칼국수 드신 분도 좀 계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오고 비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뜨끈한 국물 요리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맞아요 칼국수 네 요즘에 그 식당에서 칼국수 드시면서 뭔가 좀 허전하다고 느낀 분들 없으세요? 한때 서해안 갯벌에서는 호미만 들고 나가도 쉽게 캘 수 있었던 조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여름철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고 집중호우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조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과거에는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씩 잡히던 양식장에서도 이제는 예전만큼 수확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예전처럼 이 조개가 푸짐하게 담긴 칼국수를 보기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엔 선택하라. 선택 목요일에서 이런 선택 문제를 드려봅니다. 칼국수 떠올리면 함께 생각나는 것인데요. 서해안 갯벌을 대표하며 국민 조개라 불리던 이 조개 무엇일까요? 1번 굴, 2번 홍합, 3번 가리비, 4번 바지락. 칼국수와 만나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죠. 이것 칼국수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간판에서 보셨을 텐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굴, 2번 홍합, 3번 가리비, 4번 바지락. 정답을 보내주시죠.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오셔도 되고요. 2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또는 네일아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일아트 상품권은 서울 강남권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만 손 들어주시고요. 광고 후에 노래 3곡 나갈 텐데요. 이 노래의 3곡이 힌트송이잖아요. 제목을 눈여겨봐주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이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잘 힌트를 찾으셨나요? 다소 유치하지만 직관적인 힌트송들이거든요. 딱 보면 아!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아쿠아의 모, 바비걸, 바. 블랙머신의 하우, 지, 지.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락. 가면 바지락. 오늘의 정답은 4번 바지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6550님께서 동네 유명한 칼국수집이 예전에는 바지락 반, 면 반이었는데 요즘엔 숨은 바지락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아, 맞아요. 다들 지금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전에는 먹기가 귀찮을 정도였다. 이거를 이렇게 살 골라 먹는 게 귀찮은데 지금은 좀 귀찮더라도 좀 많이나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아니, 하우지 나가는데 지도 지지만 저는 그 DJ가 좋아하는 배추보쌈. 그래서 배추보쌈, 보쌈김치 같은 게 있으면 칼국수는 더 맛있어지잖아요. 겉절이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김치가 맛있어요. 칼국수 집에 가면. 그래서 김치 먹으러 칼국수 집에 간다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막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침은. 다들 오늘 칼국수 먹어야겠다고 바지락 칼국수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러시는데 바지락을 삶아서 살을 발라내서 회덮밥처럼 야채를 넣고 초고추장에 참기름 둘러서 비벼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쩌염 하고 주셨거든요. 5466님이 진짜 맛있는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 시원한 바지락 진짜 오늘 같은 날 점심으로 딱이라고 1481님도 지금 다 칼국수 맛집을 검색하고 계세요. 수산시장에서 해물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5009님 등장하셨어요. 기후변화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안타깝습니다.

갑습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호미질 한 번에 두세 개씩은 나오던 바지락이 이제는 열 번을 호미질을 해야 겨우 한두 개 구경할까 말까라고 그렇더라고요. 이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그 적정 수온을 넘어가는 해수 온도 게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도 내려서 바지락 폐사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칼국수 드실 때 바지락 나오면 진짜 귀하다 귀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드셔야 해요. 바지락 칼국수 맛집들 많이 주셔서 제가 따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고마워요. 좀 알려주세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상호 이러면 저만 살짝 볼게요. 좀 알려주세요. 막 알려주고 싶으셔서 지금 네, 잘 받겠습니다. 8시 26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호세 펠리치아노 레인 5628님 신청하셨어요.

벤슨 분. 아, 미스티커 매지커 들으셨어요. 8887님 신청하신 노래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1022님 신청하신 노래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0299님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바지락 칼국수집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바지락 값이 3배 올랐어요. 라고 1958님께서 직접 예, 칼국수를 팔고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부안에 살고 있는데 가끔 전 잡으러 가는데 맞아요. 10번 호미질해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9006님께서 또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부산 진시장에서 칼국수 장사한 지 10년째예요. 비 오는 날씨에 칼국수 드시러 어제 많이 오셔서 재료 소진으로 일찍 퇴근했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7509님께서 또 와주셨어요. 아, 무슨 얘기하면 또 관련되어서 막 현장에서 알려주시니까 저희는 뭐 보도 보고 알고 뭐 이래서 전화하는데 막 딱딱 확인해 주시니까 너무 명쾌하네요. 다 알려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찐 맛집들 제가 보니까 일단은 섬에 가시면 다 맛집이 한 군데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흥도, 영종도, 제부도, 오이도 그리고 재래시장 가면 또 맛집이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원 남문시장, 뭐 무슨 시장 안에 또 맛있는 그 칼국수 집이 하나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석촌역 앞에도 되게 맛있는 데 있어요. 뭐 어디에도 맛있어요. 막 이러시면서 알려주셔서

섬에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5월에 바지락이 제철입니다. 맞습니다. 8시 41분이고요. 6888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오퍼스 워킹 온 에어.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형동 나비엔.
3: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5: 알싸한 청양고추와
4: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9: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7919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리오스카 Before the Rain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역시 고려기프트

0: 있어요.
1: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밥을 담는 작은 그릇이나 그 안에 반찬을 곁들여 담은 밥을 도시락이라고 부르죠. 학창시절에 먹던 도시락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시던 어머니의 부지런함 덕분에 든든함을 들고 집을 나설 수 있었죠. 소풍 전날 밤엔 도시락에 담길 김밥을 상상하며 잠 못 드는 설렘과 기대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교실은 뷔페로 변했어요. 친구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우정을 다지던 그 순간은 참 즐겁고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급식과 외식이 흔해졌지만 점심시간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던 그 시절은 포근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릇 안에 담겼던 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